0: 기발아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막 이래 이래 이렇다 조심하시지 이따구도 가 이모와 있어가 시키는 데 기대나 인자가 기발아 그 이래 하시다 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담놈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어디서 고시켜도 되지도 않은데 가요 기와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하시다 나 그 이래 그래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 자 남진 된다 시답답답답냐 Hopeful night of tomorrow. Shut up, damn it! Kiwana kuyere. Shut up, na kuyere. Kiwana kuyere. Hasu na kiwana na na na na na. Cha cha cho fe cha fe cho.
1: Yeah.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You
2: were just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i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No. Oh, okay, okay. So I'm leading.
0: Kiwana kuyure. Hashita na kuyure. Kiwana kuyure. Hashita na kuyure. Da da da da meta.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이마와 있어가 시켜도 되기도 나인데가 도주하시다 고도가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새 도주하시다 이땅 슈다다다다 며터 키워나 그 유래 하시다 나 그 유래 그래 그래 그래 히노 말하는 것도 왜